0: 라이브 네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 나와있죠.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뭐 하는 한 뭐 뭐뭐라면 뜻인데 어떤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괜찮다는 뜻이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뭐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As long as you're okay, as long I'm okay. You're...
1: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뭐 식사하러 갔어.
0: 네.
1: If you like it, I'm cool.
0: Right. As 약간, long as you're okay with it.
1: Yeah, I'm cool.
0: 이렇게 쓸 수 있죠.
1: 약간 괜찮죠.
0: 네.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행복해요. As long as you're here with us, we're happy.
1: That's
0: 네.
1: right.
0: 이거는 example sentence 제 진짜 제 마음입니다.
2: 여러분.
0: From my heart. 여기 원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3: As long as you love me.
0: 어, 좋아. 자, 그러면 음을 붙여서 As long as you love me.
3: As long as you love me.
0: 여기 지금 professional singer 여기 네 명 있는데 왜 노래 한 번 저를 시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요. 아까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I don't care 무슨 뜻입니까?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 맞아. 신경 안 써도 돼. 맞아. 상관없다. 뭐 나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이라고 하죠.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I don't care who you are. 한번 따라 보세요.
4: I don't care who you are.
0: 네, 형이 음을 붙여주세요. 제가 음을 붙이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5: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0: 아니, 가사 다 부르네 지금. 네.
1: 다시 할게요.
5: I don't care who you are.
0: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울 표현은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네, 이거는 진짜 인연이다, 운명이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4: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0: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좋은데요.
0: It seems like we're meant to be. 잘 배웠고 그냥 이제 바로 표현도 배웠고 일단 노래는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are you ready? 네,
1: That's right.
0: 같이
1: Let's
0: 부릅시다.
1: Get it.
0: 네, 순준이 featuring 김주원 and 시민수. 네, 네. Everybody here in the studio.
1: And the boosters.
0: 그렇죠. And 부스타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우리 일어서서 우리 부를까요?
1: 아,
0: 그렇죠. 네, 퍼포먼스니까. 자, 부장님 음악 큐!
1: 우! We have 순준 in the house.
0: Yeah.
1: BFM.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0: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This is my first. Oh, I've made it before, but not for Chuseok.
1: Okay.
0: So, yeah.
1: I mean, if you want like a guinea pig before you...
0: Maybe.
1: You want to test the recipe. I'll bring a little bit.
0: But I'm really going to go all out. I'm going to carve the carrots
1: and the
0: radish. This is going to be an art project for me. Maybe I'll take a picture and share
1: with you. Are you a good cook?
0: When I put my mind to it, 좀 결심하고 좀 집중하면 잘해요.
1: 근데 결심이 약간 분기별로?
0: 그리고 it takes such a long time. 갈비찜 이거 한 16시간 걸릴 거예요. 네? 아마도.
1: 당근을 캐서 오시나? 소도 잡고?
0: It takes so long, Ely.
1: Okay. All right.
0: But I'm gonna do it, yeah.
1: You do you.
0: Yeah.
1: Okay.
0: All right,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Patrol. Late night patrols will also be carried out at traditional markets. 네, 전통시장에서도 심야, late night, 순찰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patrol.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1: That's true. Very versatile. 네. 순찰 혹은 순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as a noun, we have police patrol. 네, 경찰의 순찰이 되겠고요. Night patrol, 야간 순찰.
0: 네.
1: Or also even like border patrol. We hear that a lot in American news. 국경 순찰. Or 이 경찰차. 그 교통 경찰의 차를 patrol car, patrol vehicle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So when someone goes around an area and checks checks for safety.
1: And then it's kind of, well, I mean, there's an inspection and a patrol. So is there a difference?
0: There is, I mean, it sounds similar, but a patrol has more of a sense of like actually making the rounds.
1: Oh, that's a great expression. Making the rounds. 그죠? 도는 거죠. Making the rounds, 약간 이 회진. 병원에서 회진을 하는 것도 making the rounds인데요.
0: 그죠.
1: 그냥 쓱 한번 돌아본다라는 의미고요. Inspection, you inspect. You go deep into it.
0: 맞아요. 또 특정 시설을 좀 아주 자세하게 점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which is deploy. D-E-P-L-O-Y. Additional personnel will be deployed during peak hours for 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s. 네, 응급 의료 상담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추가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Deploy. 뭐 사람도 되고요. 장비를 이제 필요한 곳에 배치하거나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1: Right. So you dispatch or deploy. You put in people, equipment where it's necessary.
0: Yes.
1: 군대에서 많이 그죠. 쓰는 용어죠. Troop deployment.
0: 맞습니다.
1: 병력을 배치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MENT를 붙여서 명사형. So you deploy troops or there is a troop deployment.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여기 또 아까 peak hours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스펠링이 이것은 P-E-A-K. Peak. 정상.
1: 그러니까. 길게. Peak. Peak. So like a peak of a mountain. 네,
0: 그
1: 꼭대기를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가장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그래프로 찍어놓으면 그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을 얘기할
0: 맞습니다.
1: 수 있죠.
0: 맞습니다. 그러면 P-E-E-K면 조금 이 발음이 조금 달라지나요?
1: Peak. No, the pronunciation is fairly similar.
0: 길이도 비슷하고 peak.
1: 그렇죠. Peak.
0: Peak는 요거죠.
1: 그렇죠. 몰래 약간 보다. 훔쳐보다.
0: 네. 그래서 peak. 영화 그 티저 나올 때 뭐 sneak peek.
1: Oh, yeah. You'll get a sneak peek
0: 그렇게.
1: of the teaser.
0: So 맞습니다.
1: Peak hours, 뭔가 몰리는 시간. Peak season. 성수기가 되겠죠. So we really try to avoid those
0: That's
1: peak
0: true.
1: hours.
0: 요거 왜 얼마 우리 얘기할 때 뭐 리즈 시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를 영어로는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해 볼 것 같아요. At one's peak. Yeah, at my peak.
1: Yeah.
0: I had like gorgeous hair.
1: 내가 가장 이게 제일 이게 상태가 피크였을 때
0: yeah.
1: 좋았을 때 리즈 시절은 참고로 영어 단어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안 쓰는
0: 맞습니다.
1: 영어 단어입니다. Maybe we'll talk about that at a later time.
0: Let's do that.
1: Yes.
0: All right, let's listen to the clip one more time.
2: The Busan Metropolitan City Fire Disaster Headquarters will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t public facilities and traditional markets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Unannounced inspections will be conducted at department stores, large supermarkets,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others to check emergency exits and fire safety equipment. Fire safety inspections and late-night patrols will also be carried out at traditional markets. During the holiday, 12 fire stations and 77 ambulance teams will maintain a special response system with additional personnel deployed during peak hours for 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s.
0: All right, let's review the expressions from today. 네, 전환이나 변화를 뜻하는 transition 살펴봤고요.
1: 네, 중립적인 혹은 중립을 뜻하는 neutral, neutrality. So we have carbon neutrality down to neutral colors.
0: That's right. 네, 무언가를 순찰하거나 네, 순찰 명사형으로도 patrol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1: 네, 마지막으로 배치하 하다, 투입하다, deploy 명사는 deployment였습니다. All right, Haeyeon, thank you so much as always for bringing all of these.

0: Expert Insights. Check in the news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특히 빨라지며 2060년에는 노인이 한국 인구의 40%나 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ssue, this perpetual issue of aging with our expert professor Matthew Rutledge from Boston College. 네, 첫 번째로 이 주요 이슈, 고령화 사회와 한국의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1: The Confucian filial piety principle where, you know, you're expected to and really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your elders. Now, obviously, that's a lot harder when you're, you know, the number of kids per family is now less than one. So that means that one kid is now taking care of not just their parents, but also potentially four grandparents. I think there's also been some difficulties transitioning from, you know, for example,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rural to urban migration, which means that I think the people who don't do that migration are going to be those folks who are already older and don't want to move for lots of good reasons. Which means that they're going to be stuck in areas that don't necessarily have a lot of support, you know, not a lot of long-term care workers, for example, or a lot of state funding. When you look at, you compare countries,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OECD, Korea is, I think, the fourth stingiest in terms of its average replacement rate. That is how much people are making post-retirement compared to what they were accustomed to making before they retired. And I think some of that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tax rate that people pay in Korea is actually somewhat smaller.
0: Okay, so you heard this very, I don't know, fancy term, Confucian filial duties. 네, 아유, 머리가 아픈데요. Confucian, 공자를 얘기하죠. So Confucius is actually 공자. Confucian, 그렇다면 공자에서 온 사상인 유교. 한국은 유교 국가였다라고 할 때 it's a Confucian, was a Confucian country. 자, 그리고 filial, F-I-L-I-A-L. L, 자의 유교 안에서 효도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 I mean, I think it's a cultural difference. 서양에서는 이 효도라는 사상이 filial이라고 말할 정도로는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이는 듣지 않게 되는데요. But we do talk about that in this context. So filial duties, 유교 안에서의 효도, 효의 사상에서 한국에서는 자식은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있었다. So that was in the past. 하지만 저출산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각 가정의 자녀가 한 명 혹은 statistically, 수치적으로는 한 명 미만인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의 자녀가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기 혹은 조부모님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어르신을 모시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geographical factor. 또 여기서 지역적인 부분도 있죠.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시골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And then finally, the economic factor. Because apparently South Korea, stingy. 네, 마지막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의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의 소득에 비해서 quote-unquote 짠, stingy, 즉 낮은 경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자, 또한 이는 한국의 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So just from this, you can definitely tell it's a very complicated, complex, layered problem. Bu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because we heard, I really like this term, be stuck. S-T-U-C-K. 자, stick. You stick to something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건데요. If you are stuck,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강요당하다, 무엇이 막히다, 꼼짝도 못하다 혹은 어디에 갇혀있다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stuck 쓰시면 돼요. So the professor's example first, old people are stuck in areas without a lot of support. 뭔가 물리적으로 갇혔다기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I mean, you could be physically stuck, like the door is stuck. 자, 이 문이 옴짝달싹도 안 하고 있다. 이 문이 안 움직인다. Stuck. Or you could be stuck doing this project. You could be stuck working on the weekend.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할 때. And finally, there's this song, the Ariana Grande, I think Justin Bieber song, Stuck With You. 자, 이 코로나 시절에 너랑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기 갇혀있다라는 was a bit of a romantic song, Stuck. So you're stuck with me. Okay, so with that, there's a problem. What about the solution?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1: So I think that's why it's important to talk to middle-aged workers and even younger workers to really plan ahead for not just saving really well, mm-hmm. But also thinking about finding a job that's actually going to be conducive to your aging, that mm-hmm. is not going to require physical demands all throughout, even into the older part of your human life. You know, yes.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you know, what would you want to age with, you know, and to have work that's still fulfilling, even if you can't do the same things that you do when you're younger.
2: Right.
1: I mean, I think for the people who are already on the older side, that's where we really have to count on employers doing the right thing and not discriminating against them for age. Mm. There's still a lot of really productive capacity for older workers, and it'd be a shame to see that go to waste, if only just for their own benefit. You know, the fact that they still have good work they can do, and I'm sure that they feel some pride in being able to do it. And probably on the part of government to make sure that discrimination, you know, anti-discrimination laws are upheld and that employers are doing the responsible thing.
0: 네, 일단 어르신 전에 청년, 중년층부터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신체적인 노력이나 힘듦이 많이 들지 않는 직업을 찾도록 장려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들도 이 은퇴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the right choice, the correct choice, 올바른 선택, 즉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노동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이런 반차별 법안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복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So we are gonna count on employers doing the right thing. So we're gonna count on employers. 첫 번째 count, 뭔가를 세는 거죠. 1, 2, 3, 4, you count. But if you count on something, 무엇을 할 거라고 믿거나 확신하다, 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depend on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But there's a little bit of a nuance. Like depend on, 믿음직한, 뭔가 기댈 수 있는, 하지만 count on, 확신하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Hopefully. So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아, 나는 항상 일찍 오지. 약간 그런 거죠. You can always count on me to be on time. 이렇게 얘기하고 늦진 않겠죠? Count on me. Another expression, uphold. 자, 쉬운 단어 두 개 붙여봤는데요. Up plus hold. 한 단어입니다. 유지시키거나 확인하다. 즉, 뭔가 잡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들어서 유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So make sure anti-discrimination laws are being upheld. 이렇게 반차별 법안이 지켜지고 있다. And then you might also hear this a lot when it comes to the courts. 뭔가 법원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대법원.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lower court's ruling. 네, 대법원이 이 하급심의 ruling, 결정을 uphold, 유지하거나 확인했다라고. So news and everyday conversation. I mean, you know, they do say we are going to live to be 100, hopefully. And then the retirement age being 60, 65, that's only about 60% of your entire life. So the math, as the kids say, isn't mathing. So that's definitely something for all of us individually and society to consider. Well, while that's happening in our head, let's go to a different facet of society. The schools.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역시 약간 무거운 이슈인데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또 아이러니하게 슬프게도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중 2.9%가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적 있다. 이것은 설문 시작 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답은 이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폭과 이 학폭의 해결책, 또 우리가 어른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talk to Dr. Jamie Ostroff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o first,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school violence and even cyberbullying are unique from quote-unquote regular violence. Let's take a listen.
3: That includes the fact that it is aggression,
2: that there's a power differential typically between the individuals that are engaged in the event. And that power differential can manifest in lots of ways. It can be the typical larger child against a smaller child, or multiple children against one individual, or something about social standing or status. There's also typically repetition, or there's the fear that the behavior may be repeated again. So collectively, the fact that it's aggressive behavior, that there's a power imbalance, and that there's repetition is what makes this behavior a bit different and arguably a little bit more serious than a typical conflict or even what we might call general aggressive behavior. You know, electronic forms of aggression actually do mirror what happens offline. And so that, I think, is a really important point for your listeners, that if we're not sure what's happening online or electronically, we often can look to what's happening offline, and they're pretty well associated.
0: 네, 학교 폭력은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폭력이기 때문에 aggressive, 공격적인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이나 권력의 차이, 즉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덩치가 더 클 수 있겠고요. 숫자, 여러 명이 한 명을 따돌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인기나 social status, 이런 사회적인 권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repetition, 이 폭력이 반복되거나 혹은 피해 학생이 폭력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 복합적인 요소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이버폭력은 그리고 대부분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함께 봐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So that is certainly true. So aggression, aggressive.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들은 것처럼 공격적인,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적극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bullying is a special type of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이다. And I think with Haeyeon, we previously talked about how bees are aggressive this time of year. 이렇게 동물들이, 곤충들이 이때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But you can kind of take it in a positive way. Like you have to be aggressive if you are fighting for your goal.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be aggressive,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So depending on the context. Another term, manifest. M-A-N-I-F-E-S-T, 동사입니다. Manifest,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드러나다. 약간 시험에 나올 법한 조금은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So the expert said, the power differential between individuals, 이 개개인의 힘의 차이가 manifest in a lot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전적인 답답한 뜻 말고도 좀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신조어로도 manifest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쓰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Cambridge Dictionary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선택됐다고 해요. 자, 이때는 시각화와 확언으로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다. 그게 무슨 얘기? 이거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죠. So people can manifest my dream job. 자, 내가 내 드림 잡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you can manifest that. So, rewinders, what are you manifesting? 저는 다 성장판이 좀 열리기를. I want to be 160 centimeters. I'm going to manifest that. We're going to manifest winning the lottery. So, fingers crossed for all of you. Okay, so that was me making light at least of this expression. But going back to the topic at hand, bullying, school violence, what can we as adults do? Let's take a listen.
2: The earlier we start with those kinds of programs and what we call the intervention work, the better the probability that children will have good outcomes.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we want to be careful about, though, is making sure that we're doing evidence-based types of intervention. We know that there are several types of approaches that, unfortunately, historically, schools and others have taken that are not effective and can actually backfire. So I'll give you one example. One of the worst things that we could do is actually to bring peers together and have them talk it out to try to solve the problem, right? It ends up just re-victimizing the victim. So peer mediation or those kinds of force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tually don't work. Zero tolerance policies also just don't work. That is giving expulsions for individuals when we see these behaviors. So certainly we need to hold children accountable for their behavior, but it's better to have a school-wide evidence-based approach that's helping to change the culture of the classroom.
0: 네, 이런 해결과 교육 프로그램은 일찍 할수록 좋다. 하지만 학생들을 억지로 한 공간에 넣고 대화하게 시키는 것은 2차 가해 혹은 zero tolerance 이런 무관용 원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학폭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So definitely we want to change the culture because we don't want these solutions to backfire.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을 쏴보셨으면 뭔가 그 총의 힘으로 역화된다는 거죠. Backfire is exactly that. 즉, 역효과가 나다. So you can say my trick backfired and I ended up getting more work. 뭔가 잔머리를 굴려봤는데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데일리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Finally, hold somebody accountable. 자,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비슷한데요. 책임을 지게 하다. 즉 여기서 hold는 어떤 상태로 붙잡아 두다 혹은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o definitely we want to slowly but surely change the culture so no one is cyberbullied, bullied or felt outcast.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he Governor's Waltz by Phoebe Bridgers.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11:00 o'clock.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0: Japan,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 time is now 1 o'clock.
7: Welcome back to hour number two of Sweet Dates Saturday Highlights.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bite-sized banter, where that one simple choice can quickly turn into a surprisingly big debate. And Andrew and I may start with an easy question, but before long, we're sharing opinions, our personal stories, and usually a few laughs too. So let's go revisit some of this week's bite-sized banter highlights.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1: 청년, 여기 있습니다.
2: Hello, C-Life Busan Aquarium에서 아쿠아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해양생물을 전공하면서 24년부터 지금까지 3년차 아쿠아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국내 지역종 부산에서 많이 나오는 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아쿠아리움에서 고객님들이 만족스러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테마와 생물들을 전시하면서 수조 속 생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이와 건강 상태, 이제 수질과 서식 환경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관람객들에게 해양생물 보전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물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대학에서 해양생물을 전공을 하면서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그때 알게 됐는데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 이승준 아쿠아리스트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2: 출근하면 가장 먼저 생물들의 상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조 환경도 살펴보고요. 이후에 먹이 준비랑 급이도 하고 수질 관리, 수조 청소, 뭐 건강 상태 확인, 행동 풍부화 등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먹이 주기 공연이나 생태 설명회를 통해 이제 관람객과 만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업무 중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생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해양생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지역 어민들이랑 함께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을 구조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도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킨 뒤에 방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부산의 바다는 단순히 관광 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 바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부산은 동해와 남해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동쪽과 남쪽으로는 안반과 모래조간대, 서쪽으로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 종 담당자로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부산 바다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3: 첫 직업으로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본인이 부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부산은 바다랑 도시가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를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생물과 바다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눈으로 본 부산 바다의 의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한 바다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의 바다에서도 바위 틈이나 뭐 해조류숲, 모래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의 바다를 C-Life 부산의 부산바다 친구들 수조에서도 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산 아쿠아리움을 보고 부산 바다에 대해 단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나요?
2: 부산 바다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바다와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미래의 부산 청년이 지금의 본인에게 부산 바다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2: 저는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가신다면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한 일이 부산의 바다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승준 아쿠아리스트님께 부산이란?
2: 저한테 부산은 바다와 함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5 o'clock.
9: Let's kick off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This is Guitarist by Dio. Man.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8: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7: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8: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7: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8: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7: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0: 6:00.

0: 오늘 무슨 행사 있어?
1: 실버 인턴도 뽑을 거야.
0: 실버? 우리 회사에?
2: 3년 만에 패션계의 다크호스를 부상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2: 저 인턴이요. 실버 인턴.
4: 대표님 직속으로 배정되셨네요.
2: 제가요?
0: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과 사이가 안 좋아. 알잖아.
1: 우리 회사의 세금 구멍을 막아주신 고마운 분이셔.
5: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0: 전 차에서는 아예 못 자요.
6: 벌써 다 왔네.
0: 기훈이, 기훈이.
1: 기훈이?
0: 기훈이.
5: 좋은 아침입니다.
0: 기훈이, 이런 거 함부로 찍으시면 안 돼요.
7: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0: 부탁 좀 드릴게요.
5: 미안합니다. 잘 안 된다. 매번 서툴러.
0: 어때요, 우리 회사? 기훈님이 보시기에도 우스워 보여요?
5: 대표님은 어떠세요?
0: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 우리 우투투 식구들 진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5: 대표님, 잠이 보약입니다.
2: 다녀올게.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0: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0: FM 부산 영어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1: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0 o'clock.
4: Welcome back to hour number two of Sweet Dates Saturday Highlights.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bite-sized banter, where that one simple choice can quickly turn into a surprisingly big debate. And Andrew and I may start with an easy question, but before long, we're sharing opinions, our personal stories, and usually a few laughs too. So let's go revisit some of this week's bite-sized banter highlights.

0: the world. BEFM, Busan Yeongho Bangseo.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Hello, my name is Naomi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0: 대 thư viện, 대가 카드잖아요. 무슨 카드죠? 드위엔, 도서관 카드. 디 cần những giấy tờ gì ạ? 디 그러면 cần 이게 필요하다인데 những giấy tờ gì? những 이게 어떤 어떤 어떠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인데 giấy tờ gì ạ? giấy가 그 종이잖아요. 근데 giấy tờ는 이제 서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여권이나 거주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앙지 건 수증 호 지우 확 대그주 도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지 건 수증 여기서 호 지우가 이제 여권이거든요. 그쵸? 확 대그주 거주증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주 이게 뭐냐면 이제 거주라는 뜻인데 증이니까 이렇게 거주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진 이게 보여주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서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람테거 멋 피 허마 그렇죠. 람테거 멋 피 피가 비용인데 멋이니까 비용이 들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완전 무료입니다. 5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자 환또한 면피야 람 광남 풋라 쌍 완전 무료입니다. 환또한 이게 완전 면피 무료 남황 남풋 라성 그쵸 황 이게 대략적인데 남풋 라성 뭐뭐 라성 그럼 5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1: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1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0: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은 꼭 반납해주세요.
0: 네, 이제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A가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Quyển sách này tôi có thể mượn về nhà được không?' 'Quyển sách'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Quyển sách này 이 책 tôi có thể' 제가 혹시 뭐 가능할까요? 문 왜냐 그쵸 문 이게 빌리다인데 집으로 제가 이 책을 빌려 갈 수 있을까요 대출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 B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르가 모일런 르 문 또이라 바귄 좀 하이톤 라고 했어요. 르가 가능합니다. 모일런 그러니까 한 번에 르 문 한 번에 이렇게 빌릴 수 있다. 가능하다. 또이라 바귄 좀 하이톤 그렇죠.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그렇죠. 좀 하이톤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내용문 과한 thì có bị phạt không ạ? 그렇죠. 내용문 만약에 빌린다면 과한 그렇죠. 이게 한 이게 뭐냐면 기한인데 과가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연체가 되면 혹시 연체가 된다면 có bị phạt không ạ? phạt 이게 뭐냐면 이제 처벌을 받다라는 뜻인데 bị phạt 벌금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을 꼭 반납해 주세요. 거야. 안녕 자색 농하냐라고 했어요. 거야. 있습니다. 안녕 기억해 주세요. 자색 책을 반납하다. 농하냐 여기서 롱 이게 뭐냐면 맞다라는 뜻도 있지만 롱 이게 뭐냐면 그 딱 그 제 시간에 딱 그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롱하냐 제 날짜의 책을 꼭 반납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 두 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레가 베트남어 제가 한국어로 번갈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1: Tôi muốn làm thẻ thư viện thì cần những giấy tờ gì ạ?
0: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Anh chỉ cần xuất trình hộ chiếu hoặc thẻ cư trú thôi ạ.
0: 여권이나 거주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1: Làm thẻ có mức phí không ạ?
0: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1: Dạ, hoàn toàn miễn phí ạ. Làm khoảng 5 phút là xong.
0: 완전 무료입니다. 5분 정도면 완료가 돼요. 네, 이제 두 번째 회화입니다.
1: Quyển sách này tôi có thể mượn về nhà được không?
0: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1: Được ạ. Mỗi lần được mượn tối đa 3 quyển trong 2 tuần.
0: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어요.
1: Nếu mượn quá hạn thì có bị phạt không ạ?
0: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1: Có ạ, anh nhớ trả sách đúng hạn nhé.
0: 네,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을 꼭 반납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및 책 대출할 때 쓰는 표현이랑 회화들을 알아봤습니다.
1: Vâng, và ngày hôm nay thì chủ đề mà năm

0: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및 책 대출할 때 쓰는 회화 표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The mentality of two Vietnam boy 한국어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일단 시설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 대한 그런 문화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Mỹ Lệ thì ví dụ như trước đây Mỹ Lệ học ở trường đại học đúng không? Thì thư viện thì sẽ ở bên Hàn thì Mỹ Lệ thấy khá là vấn đề ra vào thư viện được kiểm soát khá là chặt chẽ.
0: Đúng rồi.
1: Chẳng hạn như mình muốn vào thư viện của trường thì mình phải có mã sinh viên.
0: Đúng rồi.
1: Mình phải check xong rồi mình có phải có mã QR ấy.
0: Đúng rồi.
1: Mình đi ba đi vào.
0: 맞아요.
1: Còn ở Việt Nam thì mình có thể là thoải mái đi vào thư viện. Chỉ là khi mà mình muốn mượn sách muốn thuê sách thì mình mới cần phải có thẻ sinh viên. Còn lại ngồi trong không gian để học tập thì mình có thể thoải mái ra vào.
0: 저도 mình cũng có kinh nghiệm 그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 가봤는데 그때 자유롭게 들어갔거든요.
1: 너무 자유롭게.
0: 이모 한국 thì không thể nào tưởng tượng được đâu. 진짜 그게 센서가 있어요. 내가 엄마 안 찍고 몰래 들어갔다. 아 큰일 나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도 회화를 두 개를 가져와 봤고요. 자, 첫 번째 회화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여권이나 거주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0: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1: 완전 무료입니다. 5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0: 네. 이 첫 번째 회화가 회원 가입하는 거. 카드 등록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A가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이몬 람테 드위엔 그죠? 람테 람 이게 뭐냐면 뭐 만들고 싶다라는 뜻인데 대 드위엔 대가 카드잖아요. 무슨 카드죠? 드위엔 도서관 카드. 디건 영자이더지야 디 그러면 건 이게 필요하다인데 영자이더지 영 이게 어떤 어떠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인데 자이더지야 자이가 그 종이잖아요. 근데 자이다는 이제 서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여권이나 거주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앙지건 수증호 지우 확대그주토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지건 수증 여기서 호 지우가 이제 여권이거든요. 그렇죠? 확대그주 거주증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주 이게 뭐냐면 이제 거주 라는 뜻인데 증이니까 대 이렇게 거주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쏘젠 이게 보여주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서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람테거 멋 피 허마 그렇죠. 람테거 멋 피 피가 비용인데 멋이니까 비용이 들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완전 무료입니다. 5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자, 환도안 면피야. 람 khoảng 5 phút là xong. 완전 무료입니다. 환도안 이게 완전 면피 무료. 람 khoảng 5 phút là xong. 그렇죠? khoảng 이게 대략적인데 5 phút là xong. 뭐뭐 là xong. 그럼 5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1: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1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0: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은 꼭 반납해 주세요.
0: 네, 이제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A가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Quyển sách này tôi có thể mượn về nhà được không?' 'Quyển sách'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Quyển sách này 이 책' 또일 것 같아. 제가 혹시 뭐 가능할까요? 문 왜냐. 그렇죠. 문 이게 빌리다인데 집으로 제가 이 책을 빌려갈 수 있을까요? 대출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 B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르가 mỗi lần được mượn tối đa 3 quyển trong 2 tuần 라고 했어요. 르가 가능합니다. mỗi lần 그러니까 한 번에 được mượn 한 번에 이렇게 빌릴 수 있다. 가능하다. 또이라 ba quyển trong 2 tuần. 그렇죠.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그렇죠. trong 2 tuần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nếu mượn quá hạn thì có bị phạt không ạ? 그렇죠. 내용물 만약에 빌린다면 과한, 그렇죠? 이게 한 이게 뭐냐면 기한인데 과가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연체가 되면 혹시 연체가 된다면 be fat, fat 이게 뭐냐면 이제 처벌을 받다라는 뜻인데 be fat 벌금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을 꼭 반납해 주세요. 거아 안녀 자색 롱하냐 라고 했어요. 거아 있습니다. 안녀 기억해 주세요. 자색 책을 반납하다. 롱하냐 여기서 롱 이게 뭐냐면 맞다라는 뜻도 있지만 롱 이게 뭐냐면 그 딱 그 제 시간에 딱 그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롱하냐 제 날짜에 책을 꼭 반납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 두 개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레가 베트남어 제가 한국어로 번갈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1: Tôi muốn làm thẻ thư viện thì cần những giấy tờ gì ạ?
0: 도서관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Anh chỉ cần xuất trình hộ chiếu hoặc thẻ cư trú thôi ạ.
0: 여권이나 거주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1: Làm thẻ có mức phí không ạ?
0: 카드 발급 비용이 드나요?
1: Dạ, hoàn toàn miễn phí ạ. Làm khoảng 5 phút là xong.
0: 완전 무료입니다. 5분 정도면 완료가 돼요. 네, 이제 두 번째 회화입니다.
1: Quyển sách này tôi có thể mượn về nhà được không?
0: 이 책을 집으로 대출해 갈 수 있나요?
1: Được ạ, mỗi lần được mượn tối đa 3 quyển trong 2 tuần.
0: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2주 동안 대출할 수 있어요.
1: Nếu mượn quá hạn thì có bị phạt không ạ?
0: 혹시 연체되면 벌금이 있나요?
1: Có ạ, anh nhớ trả sách đúng hạn nhé.
0: 네, 있습니다. 제 날짜에 책을 꼭 반납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및 책 대출할 때 쓰는 표현이랑 회화들을 알아봤습니다.
1: Vâng, và ngày hôm nay thì chủ đề mà Nam Tung Hoa mang đến là chủ đề liên quan đến mượn sách ở thư viện nè. Một trong những chủ đề mà khá là cần thiết đến cho các bạn sinh viên cũng như là học sinh khi mà sinh sống, học tập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Và Mỹ Lệ nghĩ rằng là có những từ vựng cũng khá là hay, chẳng hạn như là quá hạn. Nếu mà mượn quá hạn thì có bị phạt không? Thì là dần chê thuê tà chẳng hạn. Đó là những cụm từ mà rất là hay mà ngay cả bản thân Mỹ Lệ cũng học được từ cụm từ như vậy. Khá là hay. Và Mỹ Lệ hy vọng rằng là thông qua chủ đề và hội thoại ngày hôm nay thì quý vị có thể học được cho mình những từ vựng mới cũng như là biết thêm một vài những thông tin về thư viện giữa Việt Nam cũng như là Hàn Quốc. Và hy vọng rằng là những tuần sau và những tuần tiếp theo thì Nam Tung Hao cũng sẽ mang đến cho quý vị và các bạn những chủ đề hay và thiết thực trong đời sống như vậy. Cảm ơn Nam Tung Hao rất là nhiều. Hẹn gặp lại Nam Tung Hao và quý vị vào tuần sau.
0: Bye bye.

0: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아쿠아리움에서 고객님들이 만족스러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테마와 생물들을 전시하면서 수조 속 생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이와 건강 상태, 이제 수질과 서식 환경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관람객들에게 해양 생물 보전과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물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대학에서 해양 생물을 전공을 하면서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그때 알게 됐는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1: 이승준 아쿠아리스트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0: 출근하면 가장 먼저 생물들 상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조 환경도 살펴보고요. 이후에 먹이 준비랑 급이도 하고 수질 관리, 수조 청소, 뭐 건강 상태 확인, 행동 풍부화 등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먹이 주기 공연이나 생태 설명회를 통해 이제 관람객과 만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업무 중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생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해양 생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지역 어민들이랑 함께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을 구조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도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킨 뒤에 방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부산의 바다는 단순히 관광 자원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 바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부산은 동해와 남해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동쪽과 남쪽으로는 안반과 모래조간대, 서쪽으로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 종 담당자로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부산 바다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 첫 직업으로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본인이 부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부산은 바다랑 도시가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를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생물과 바다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부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의 눈으로 본 부산 바다의 의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0: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한 바다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의 바다에서도 바위 틈이나 뭐 해조류 숲, 모래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의 바다를 씨라이프 부산의 부산바다 친구들 수조에서도 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산 아쿠아리움을 보고 부산 바다에 대해 단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나요?
0: 부산 바다가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바다와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 미래의 부산 청년이 지금의 본인에게 부산 바다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0: 저는 아쿠아리스트로서 부산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가신다면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한 일이 부산의 바다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승준 아쿠아리스트님께 부산이란?
0: 저한테 부산은 바다와 함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ing straight to Busan.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2: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Kids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Kids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6 o'clock.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6: Let's kick off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This is Guitarist by Dio. Mel-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비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3: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4: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3: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9:00